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브 바바 띵동동 바나나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띠다동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